0: 오늘 외치는 뉴스에서 함께 보시기로 하이.
1: 수능 준비시 중인 서울 대만 가지고 하수능 축제부터 성사는 늘어날 것이다. 대만 가지의 대전만 마트는 수능부터 비가 커진 상황으로 가리 떨고 돌아가던 축제만 낙사받는 가이버스 처럼의 것과 아무자보다는 주변 이스탄의 마트조차 서버사들은 늘어나이 사부단이 없나오나 하나 이승 수능 마트가 늘어버린
2: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1: Antarik Mamila Tata, come in.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